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

0: 가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TBS 교통정보. 고속도로에는 여전히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빗길이 많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의 고장차는 치워졌지만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움직임둔하고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도 송탄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 한편 한산했던 서울 시내에도 짧은 정체 구간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한남대교 이전부터 반포까지, 반대 하남 쪽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 장진아드목에서 수서 차량기지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시속 30km 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한 시간 사이에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교통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고덕 토평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까지 났는데요. 뒤쪽 서울 양양 고속도로 미사대교 부근부터 쭉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반포 지나는데 다시 한번 밀려있고,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부간산도로 성산대교 방면은 고척교에서 오목교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조금목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쪽 신갈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되고요. 이후로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도 쭉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쪽이나 장수에서 송내 쪽으로 이미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충청권과 인천, 경기 남부, 경남 지역에 비 오는 곳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2시 이후로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비가 시작되면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빗길 사고없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고 감속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이나 하천변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반월터널 끝지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 때문에 군포 나들목에서 안산분기점까지 5km 구간 정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설악 부근 그리고 덕소 3패에서 강일 쪽으로 이렇게 여러 번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hank you.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잔뜩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 적은 편인데요. 고장차는 속출합니다. 지금 노원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램프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어렵고요. 또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월릉나들목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역시 묵동나들목 이전부터 하월봉 램프까지 쭉 정체 이어져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 이전부터 반포까지 강남권 통과할 때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운분기점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또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수산패에서 강일 쪽으로 쭉 정체인데요. 강일나들목 직전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수원 신갈나들목 부근에 밀리는데 역시 사고 여파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호우, 돌풍, 낙뢰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호우, 돌풍,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는 접근하지 말아주시고요.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반드시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요일 오후 호라 도로에는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월드컵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서행 정도로 통과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7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강이지 최강의 군이다. 요즘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절대 잊지 않고 하는 거 바로 휴대폰 충전이죠. 그런데 휴대폰은 시간 맞춰서 잘도 충전하면서 체력 방전, 건강 방전, 감정 방전, 우리 몸의 방전은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배터리 방전은 여러 형태로 신호가 오죠. 기운이 없거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뭘 해도 흥이 안 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죠. 자, 이런 현상, 배터리가 10% 미만입니다. 우리 몸에 주는 경고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휴대폰 많이 쓰면 배터리가 금방 가는 것처럼 앞뒤 안 보고 죽어라 달리면 사람도 금방 방전됩니다. 오늘만큼은요, 충분한 휴식과 숙면, 좋은 음악, 기분 좋은 대화, 맛있는 음식으로 잊지 않고 충전 좀 해보자고요. 7월 5일 1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뽑아라요. 뉴스 연중 무효 하이캔 라디오 신경 신성우가 부릅니다. 내일을 향해.

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그렇게 쉬지 않고 뭔가를 꾸역꾸역 하다 보면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식이란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방전되기 전에 좀 쉬었다 가시죠.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중왕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듣겠습니다.

7월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음도 새 출발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달이 와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조용해 주십시오. 나이는 한 달 더 먹어도 감성은 아직 25인 남자. 허리 디스크쇼에 살아있는 여름 선풍기. 황당무게 37년생 이종황 선생이십니다.

0: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7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소중하게 맞이할 때 비로소 특별한 한 달이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그쵸? 벌써 절반을 지나왔지만 통장 잔고는 아직도 그 개털인 남자 저 이종황이도 오늘 그 한 푼이라도 청취자의 그 마음을 얻도록 열심히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이제 선생님 통장에도 지금 꽃이 펴야 되는데요. 참. 근데 앞에 인용한 그 시가 그 유명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닙니까?
0: 응? 뭐라고요?
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네? 네. 그 시 아니에요? 김춘수 시? 꽃?
0: 아니, 그저께 그 동네 호프집 변수에 써있길래 그냥 적어온 건데 그 유명한 겁니까?
1: 아, 유명한 거죠. 김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 예.
0: 그래?
1: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마흔도 다 되셨는데 동네 호프집도 다니십니까?
0: 아니, 그럼 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점점 돌아다니는 겁니다.
1: 그 밤에 돌아다니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0: 그러다 보면 뭐 또 아는 지인도 있을 수 있고.
1: 아, 그러시군요. 예. 좋습니다. 자,
0: 그리고 요즘에 그 보면은 트렌드가 출석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러던데.
1: 네.
0: 뭐 TBS 라디오 95.1MHz 샵 0951로 좀 인사말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기 청취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0: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니? 그럼지.
1: 아니 갑자기 안 하던 멘트를 하십니까?
0: 자꾸 자리가 불안불안하고 계속
1: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0: 출석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1: 저기 선생님, 네. 선생님 자리는 지금 누가 보고 와서 해라고 해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0: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0: 그래도 또 불안합니다.
1: 네. 아, 출연자도 안 봤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출연자도 안 봤는데 이 자리를 누가 와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0: 아니 최근에 뭐 저 주변에 뭐 디스크 잡기 김광훈, 김기둑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첫 곡 이제 시작하죠.
0: 자,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첫 곡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

0: 1977년 발표된 플릿 우드맥의 최고의 명곡입니다. 그 사랑은 끝나도 꿈은 계속된다. 뭐 그런 담담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이 7월의 거의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7월의 첫 방에 어울리는 그런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네.

0: 여러분에게 드림스.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근데?
1: 그러니까 이게
0: 꿈이에요, 꿈.
1: 그렇죠.
0: 꿈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그 사실
0: 무슨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1: 말 좀 하자, 좀. 그러니까 이 곡은 1965년에 발표.

0: 된 거는 다음 곡이고. 너 때문에 다음 거 대본 봤잖아.
1: 아무튼 좋은 꿈을 꾸자. 뭐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2: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아시잖아요.
1: 그게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까?
2: 예.
1: 사랑이 끝나도 꿈은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된다.
2: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2: 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0: 모른다고 임마. 아, 나.
1: 자, 좀 좋은 말 할 때 좀.
2: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1: 제가 목소리가 자꾸 바뀌어요.
2: 선생님, 자꾸 젊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2: 그나저나 선생님 말이에요.
1: 예.
2: 청취자 고덕동선대님이. 네. 저한테 돈가스 보냈는데, 뭐, 선생님한테도 뭐 보냈다고 그러던데, 뭐 받은 거 있어요?
1: 아, 우리 19 앵디는 돈가스를.
2: 네, 돈가스
1: 받으셨습니까?
2: 네.
1: 아, 저도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더니
2: 네.
1: 탁 모여져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데
2: 네.
1: 서리태를
2: 아 까만 콩
1: 예, 서리태를
2: 야, 머리카락 나라고 보내셨나
1: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날콩이고 일단 까만 콩인데
2: 네.
1: 우리 고덕동 순대님께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1: 근데 이제 뭐 굳이 단점이 있다면 저희 집에 그 쌀이 떨어져서 야 이거 뭐 콩만 쪄먹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긴 한데 어디 그걸 뭐 장터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이거 참.
2: 아 그거 하세요 그거 이웃끼리 어, 하는 거.
1: 아 당.
2: 네 당근.
1: 그 서리태 한 대요 혹시 얼마?
2: 어 비쌀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2: 야, 비쌀 거예요. 아 10만 원 하나 한 대 얼마지?
1: 어. 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좀 제가 많이 딱해 보이고 그러시면은 농협
2: 네.
1: 010 다시
2: 이하나 휴대폰 번호입니다.
1: 아니면은 콩하고 아니. 쌀하고 좀 바꿔주든지.
2: 선생님 이렇게 네. 하세요. 그 서리태로요 콩밥을 해서 드세요. 네?
1: 너 오늘 좀 콩밥 좀 먹으래.
2: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이제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1: 자 새로운 어떤 아침 같은 노래 1965년 발표된
2: 아 요거를 조금 전에 먼저 읽으셨구나.
1: 당황해서 이걸 읽지 않았습니까?
2: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 그 니나 시몬인데
2: 니나?
1: 니나 시몬.
2: 니나 시몬이 예, 뭐예요?
1: 이름이 니나 시몬입니다.
2: 아 이름이 니나 시몬이에요?
1: 네. 예, 근데 사이먼 앤 가펑클.
2: 예.
1: 그건 사이먼이라 그러는데
2: 네.
1: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또 있습니다.
2: 그 누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1: 니나 내나 뭐 아무나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2: 아 니나 사이먼 읽으면 되지 왜? 네. 그 PD가 그렇게 읽으래요?
1: 네. 우리 바블로 PD가 정확하게 시몬으로
2: 제가 뭐 아나? 쟤도 잘 모를 텐데.
1: 쟤도 연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205연대 나오고 같은 연대 출신인데.
2: 저는 60년대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새들은 높이 날고 태양은 빛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I am feeling good.
2: 아 좋아.
1: 어, 오늘 나는 참 좋다. 뭐
2: 아,
1: 그런
2: good.
1: 희망의
2: I'm feeling good.
1: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 네.
1: 이 곡 역시 그 7월의 첫 방송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 네.
3: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0: 그래, 니나 시몬 필링 굿. 도대체 근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1: 야, 뭐 버드 플라잉 하이, 높이 나는 새들아. 내 기분을 알겠지? 하늘에 걸린 해야 나의 기분을 알겠습니까? 프로는
0: 선생님. 네. 그렇게 보고 읽으시면 안 되지요.
1: 아무튼.
0: 아,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했었어요. 문자로 왔는데. 네. 저 선생님 뒷꽁지 머리가 보였대요. 누군지 알 것 같대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저 가림막 제대로 설치하셔야 될 것.
1: 살짝, 채권 문제가 있는데.
0: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아무튼 이런 좋은 음악들은 에어컨보다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종황이는 더 좋은 곡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0: 아, 이거 오랜만에 하셨네. 저 맥아더 장군은요, 어디 있습니까?
1: 맥아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인천 자율공원에 서 있을 뿐.
0: 이야, 응용률이 100% 잘하시네요.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허리 디스크쇼는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자,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1: 오후 38님께서 짧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요즘 그 정말 그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다가 지웠다가 보냈다가 지웠다가 그 보냈다 지웠다를 아주 수십 번.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지만 통화 버튼은, 아, 전화번호는 안답니다. 알고 있지만
0: 선생님 제대로 좀 읽으세요.
1: 제가 좀 몰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통화 버튼은 못 누르겠습니다.
0: 전화번호는 아는데 통화 버튼을 못 누른다.
1: 그래도 이번만큼은 좀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응원을 부탁한다고
0: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통화 버튼 누를 수 있게 용기를 달라, 이런 말씀이네요. 선생님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연애했어요?
1: 아유, 저희는 뭐
0: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1: 문자가 없던 시대 사람입니다.
0: 문자는 고사하고 전화기도 없을 때인데.
1: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는 뭐 편지를 쓰거나
0: 네.
1: 그 봉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로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0: 무슨 임진왜란 일어났습니까? 봉화불 올리게?
1: 자, 아무튼 그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법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사랑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 이제 갈 테니까 준비를 해.
0: 그래서 봉화불을 피우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0: 사랑을 위해서 봉화불을 피운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네.
1: 그렇게 사인을 하고 네. 자신 있게 외치는 유쾌하고 정열적인 구애의 노래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0: 어떤 노래인데?
1: 이 1966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네. 이거 좀 낮은 숫자다. 66년.
0: 66.
1: 템테이션즈.
0: 누구 태어난 애 같은데요? 말띠? 네?
1: 원고대로 해가지고. 템테이션즈의 대표 히트곡.
0: 네.
1: 그 모타운 사운드에 아주 흥겨움이 아주 가득 담긴 명곡입니다.
0: 뭐예요?
1: 더 템테이션즈의 Get Ready.
0: Get Ready.
1: 나 이제 갈 테니까
0: 준비해라. 준비해라.

0: 템테이션스의 Get Lady 듣고 왔습니다. 템테이션스는 뭔 뜻이에요, 선생님? 응? 템플테이션스가 뭐죠?
1: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곡을
0: 유목이라고 그러는
1: 저희가 아무튼 좋은 곡을 준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요, 그룹 이름이. 템플테이션스.
1: 몰라요, 인마. 그 문자나 좀 읽어봐, 제발. 어.
0: 자, 8554님께서 콩나물 무치면서 배꼽 잡고 하하하 웃고요. 양념이 튀어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오후 시간입니다.
1: 아이, 그 콩나물 그 팍팍 무치시면서 웃으신다니까. 네. 이 얼마나 저희도 즐겁지 않냐, 이렇게.
0: 저기, 선생님 말이죠. 네. 조금 전에 한 청취자는 네. MBC 듣고 있다가 요번에 바뀌는 바람에 TBS 듣고 시작한대요. 허리케인 라디오 듣기 시작했대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1: 그럼 내가 MBC로 가고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내 돈을 안 주는데.
0: 거기 가면 돈 받지.
1: 거긴 돈 줄 거 아니야.
0: 돈 줍니다, 우리.
1: 그러면 저기 청취자분 여기 오시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0: 그 청취자보고 MBC랑 그렇게 문자 누라고 그러세요. 네, 나좀 MBC 좀 출연시켜달라고.
1: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0: 저 예지아빠 또 단골 청취자인데 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네요. 종황 선생님 때는 예. 사랑은 물레방앗간에서 했지요? 이렇게 쓰셨네?
1: 응?
0: 물레방앗간. 예? 사랑을. 사랑을 왜 물레방앗간에서 해요? 뭐, 냄새나고 그러던데. 왜 그래요, 선생님?
1: 그게 사실 뭐, 일단 방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0: 그러니까, 선생님. 예. 아, 왜 하필 그 시끄럽고 냄새나는 물레방앗간에서 그러냐고요.
1: 야, 그게 둘이 그렇게, 몰라, 임마.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0: 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십시오.
1: 다음 사연은 문자 8402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달부터 그 우리 아들이 첫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0: 네.
1: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참 많습니다. 실수도 할 것 같고, 이 참 직장에서

0: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한 곡 좀 부탁드립니다.
1: 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0: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예. 1984년에 발표된 트위스티드 시스터. 이 발음이 좀 디피컬트합니다. 좀 읽어주시죠.
1: 트위스티드 시스터.
0: 역시 앵커 출신은
1: 다 있고 맞습니다.
0: 겉으로는 강렬한 하드락이지만 가사는 우리는 그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네.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지는 않는다. 나는 그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에
1: 반항한가요?
0: 아니 뭐 반항이 아니라 자기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1: 제가 볼 때는 반항아 같은데요.
0: 너 오늘 많이 엉간다 오늘.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전하는 그 최고의 응원가입니다.
1: 무정부주의자들이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남 시키는 대로는 안 살겠다. 무정부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네. 자, 선생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성 그룹이겠네요, 그죠?
0: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내가. 남성 밴드야.
1: 안 넘어가시네.
0: 진한 화장에 그 스타킹을 신고 거친 메탈을 연주하던 그 오빠들. 뭐 굳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괴상망측한 자매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 괴상망측 그런 것보다는요. 네. 트위스티드니까 베베 꼬인 시스터 이게 낫지 않습니까?
0: 야 그럼 네가 진행을 하지. 야 이 너 오늘 괴상망측하다 진짜.
1: 자 오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즈의 노래 We Are 이게 뭐라고 읽어요?
0: Gonna Take It.
1: 아니 N-O-R. 네?
0: We are not gonna take it.

0: We are not gonna take it.
1: 네.
0: 노래 아주 듣다가 우리나라 밴드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2: 어떤 밴드가?
0: 노브레인인가? 아. 말 달리자.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2: 어, 목소리가 조금 뭐 그런 어저 어, 크라인은 아닙니까? 근데 그거
0: 노브레인 아니에요?
2: 너 오늘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좀 크라인러시야, 크라인러시.
0: 아, 크라인, 아, 크라인러시구나. 노브레인은 그러면 뭐 불렀어요, 그러면?
2: 노브레인은 네. 넌내게 전해.
0: 아,
2: 아니, 제 목소리를 노래하기가 조금.
0: 제가 헷갈린 겁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거예요? 그룹이 아예?
2: 그룹이 다릅니다.
0: 노브레인하고 네. 크라잉넛이 다른, 아, 전 같은 벤자로.
2: 문자나 소개, 임마, 그냥.
0: 아, 알겠습니다. 아. 자, 0360번님께서 너무 재밌어요. 일구 형님. 근데요, 황당 이종황 선생님은 도대체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요. 하하하.
2: 네. 0360님, 저는 1937년생.
0: 올해로 89이십니다.
2: 네. 89 소띠입니다.
0: 네. 자, 1081님은 최일구 씨 진행한 지 9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정상 청취 못하다가 급하게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회사 정상화가 안 돼 있군요. 출연료도 못 받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일구 씨 진행하는 방법은 자연 그대로 참으로 재미있게 최고의 진행자입니다. 특히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에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노래는 전세 아닌 월세 말고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2: 새로운 게?
0: 없습니다.
2: 새로운 게 뭐, 지금 있는 노래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새로운 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0: 선생님 칭찬은 안 하셨네. 네?
2: 괜찮습니다.
0: 네. 괜찮으세요?
2: 네.
0: 삐지신 거 아니에요?
2: 아니, 안 삐집니다.
0: 네. 연세가 89쯤 되면 이제 삐지고 그런 거 없죠?
2: 그럼요.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0: 자, 그러면 또 502 집사님은 두 분의 케미도 좋은데 종황 선생님이 일구 앵커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요. 크크크. 어쨌거나 오늘 너무 웃겨요. 일을 못 하겠어요. 크크크. 너무 안 되잖아요, 선생님.
2: 5분간 그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2 집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5분간만 자제하겠습니다.
0: 예, 418님은 일구 형 교통방송 정상화 기원하고요. 이종황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신청곡 있어요.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
2: 근데 저 이종황은 부황 뜰 때 항자 아닙니까? 저는
0: 남자는 항구다 항 때 항자입니다.
2: 저는 황당할 때 황자입니다.
0: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
2: 최일구 그 입에다가 부황 좀 떠들이자.

0: 발음도 좋고요. 선생님 노래 잘하네요. 남자 가수. 근데 You Raise Me Up이라는 게 인기가 그런 거예요.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1: 그쵸.
0: 예.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깨웠다. 그래가지고 싸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 넘어가.
0: 네?
1: 넘어가라고.
0: 아니, 그, 뭐, 말씀을 좀 해주시죠.
1: 좋은 가사네요, 이제. 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둡고 쓸쓸할 때.
0: 네.
1: 당신은 나를 일으켜준다. 일으켜준다. 아무것도 안 보고 싶네. 일으켜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1: 그렇죠. 자는 걸
0: 나랑 깨우니까... 한참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런 줄 알았더니. 네.
1: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 축하나 어떤 사랑의 축가에 있어서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고 우리나라에는 또 소영 씨가 커버를 해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아, 선생님 정말 유식하십니다.
1: 일으켜 세워준다. 너는 오늘 좀 누워 있어라.
0: 아, 일으켜 세워준다. 그쵸. 깨운다는 게 아니구나.
1: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9134번님이 어제 어깨 아프다고 보냈던 고양시 행신동 남자 청취자인데요.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옆에서 중학교 1학년 딸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 일고행디 제 딸 이름 좀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아 안녕. 하은이 아이고 예 아버지하고 지금 저 텔레비전 보고 있구나. 예 공부 잘하고 예 건강하시고 하은 양. 네. 아저씨가 이름 불러드린 거야. 예. 자 그리고 3386님께서 오늘 이중왕 선생님의 소개로 듣고 싶은 곡은요 올드팝이죠. 브룩 벤튼이 부른

0: Think Twice 두 번 생각해라죠. 브룩 벤틴이라는 밴드 아세요? 선생님.
1: 예.
0: 아세요?
1: 밴드, 그 밴드, 밴드가 아니고 그 네. 가수입니다. 가수.
0: 아, 브룩 벤튼이
1: 예, 예.
0: 밴드, 아, 브룩 밴드라고 쓰면 줄여왔더니 브룩 벤튼 이 사람 이름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구님 대화 도중 한방씩 매기는 이종황 선생님의 조크 펀치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1: 어떤 분은 조크를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매기라고 하고 나보고 어쩌려는 거야 이거 진짜. 자, 아무튼 그 브룩 벤튼은 1931년 9월 19일생 미국 출신으로 이 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기 저 선생님보다 6살 위네요.
1: 한참 형님이시네요.
0: 선생님. 이분도 만나본 적 있어요?
1: 제가 8살 때 뭐 조금 대사대로 했죠.

0: 핑크 트와이스. 네, 핑크 트와이스였습니다. 자, 1081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선생님, 이종황 선생님하고 19시 진행이 아주 잘 어울려요. 회사가 정상화되면 출연료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 넣겠습니다. 선생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목소리는 매력적이시고요. 저는 53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53년생이면 저보다는 뭐 7살 위신데 선생님한테는 뭐 애네요. 애.
1: 아이고 뭐 거의 뭐
0: 애. 애 아들뻘? 애. 딸뻘?
1: 뭐 아무튼 네? 조카뻘 정도 됩니다.
0: 조카뻘. 예. 아,
1: 청년이죠 뭐.
0: 53세시면 53년이면 저보다 7살 많으니까 네. 70 넘으셨는데 선생님한테는 조카뻘입니다.
1: 예. 근데 그나저나 뭐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출연료 뭐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화를 꼭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상화가 되기 전에 제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맨입으로는 좀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 고덕동 순대님이 주신 서리태콩을 조금 드릴 테니까 카카오뱅크로 좀 나눠 먹읍시다.
0: 그러시면 안 되지. 아,
1: 방금 좀만 좀 나눠서 조금씩 나눠 합시다.
0: 아, 참, 알겠습니다. 집에 뭐 쌀이 떨어지셨다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 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무게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이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사랑을 가장 담백하게 고백한 명곡입니다. 우리 최일구의 코너 아시죠?

0: 라이오넬 리치.
1: 라이오넬 리치 알죠?
0: 그렇죠. 네. 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1: 레이디.
0: 따라라라라라라. 그거 아닌데.
1: 아니에요.
0: 뭐 헬로우나 뭐 스톱온유나 뭐 그건 켄니 로저스 아닙니까?
1: 켄니요?
0: 켄니 로저스.
1: 아 켄니 로저스.
0: 그렇지 뭐 오늘 뭐 다 헷갈리는데 뭐 노래 아는 게 어딥니까?
1: 그 라이오넬 리치 이 형의 뭐 어떤 노래 하시려고?
0: 트룰리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뭐요?
0: 트룰리.
1: 뭔 뜻이에요?
0: 뭔가 좀 진심적인 것 얘기하는 거
1: 아니에요? 트루하게 살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0: 화려한 표현 대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뭐 그 한마디를 아름답게
1: 알겠습니다.
0: 표현한 노래입니다.
1: 좀 세야적게 해주세요.
0: 자, 이것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마음을 가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서 있기를 원한다. 내가 항상 당신을

0: 연이 난 신의 연인이 되고
1: 선생님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 어디쯤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0: 당신이 진심인 걸 알게 되면 항상 나는 거기에 서 있을 겁니다.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수희가 부릅니다. 1, 4, 3.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

0: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두지 않도록 하시고요.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도로에는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청담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7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최혜영이 부릅니다. 물 같은 사람.

놀 같은 사랑 이 노래군요. 네, 최혜영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당첨자 2647번님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화물맨입니다. 근데 요즘 일이 없어갖고 집에 돈도 못 갖다 줘서요. 잔소리 안 하는 집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먹을 자격도 없고요. 왜 이렇게 자책을 하죠? 오란다 강정 세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2647님 속이 타들어가시네. 돈도 못 갖다 주고 있는데 그래도 만화님께서 잔소리도 안 하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강정 세트를 아주머니한테 부인한테 드리고 싶다. 좋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2647번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예, 힘내세요. 예. 2395번님 당첨입니다. 저기 말이에요. 스포츠가 이거 생활의 활력소인데 말입니다. 길을 꺾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작전동에 사는데 집사람과 회식으로 뒤풀이하고 싶습니다. 인천 서구 순댓국 좀 받고 싶어요. 예. 정답 1번 홍명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상구원님께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근처에 배감 장수순대 있는 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고 사진으로도 나눔 선물 후기 보내주셨는데 아, 국물이 뭐가 예술 같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선수들은. 아, 이 순댓국이 맛있다. 맛없을 것 같다. 딱 보니까 아주 사진 한 장만 봐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잠시 후에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 60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남산 씨. 자, 그리고 아주 소문이 무성한 도전자인데요. 실버돌 신소문 여자 가수분이 나옵니다. 신소문 씨하고는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유튜브 시민의 방송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여러분의 응원 문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서 실버돌 힘든 싱어 시작합니다. 최영철이 부릅니다. 내가

0: 중일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애들은 가라
1: 힘든 싱어
2: 여보세요 실버돌 듣고 가요
1: 실버돌 힘든 싱어
3: 여보세요 안겼어
0: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0: 아니, 감독이 제대로 좀 조련을 해서 생방에 임해야지.
2: 아니, 우리 새로 오신 그 신소문 씨는 그렇다고 치는데, 네. 남산 씨는 지금 한지가, 지금 뭐 두 달 됐는데, 네. 저분 상태가 아직도 나아지질 않네. 아, 나 아주 미치겠네, 진짜.
0: 한 번만 더 해볼까?
4: 다시
2: 한 번만 해보죠, 해보죠. 예.
0: 자, 내가 애들은 가라부터 예. 할게.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3: 힘든 싱어!
0: 그렇지! 나 60 넘어가도 이거 맞추기 힘듭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만 나옵니다. 보조 MC계 태수.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세요.
5: 나 떨고 있니?
0: 더듬니 너.
5: 나 태수야.
0: 태수냐.
2: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0: 홍대모사의 달인 남산 씨가 장돌이 야인 씨.

0: 네, 장돌이 양지우 씨를 물리치고 실버돌 힘든 싱어 3승에 성공했어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0: 아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축하한다고?
1: 아, 주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0: 난리가 났다.
1: 남산이 예.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다.
0: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2: 어떻게 지우고 저렇게 얘기할까?
0: 자, 태발 씨, 지난 대결에서는 네. 뭐 거의 입담 대결이었어요. 예. 네. 그때는 어땠어요? 예?
2: 아, 그러니까 뭐 노래도 노래지만 일단 그 남산 씨하고 우리 장도리 씨하고 양지호 씨, 예. 아, 입담 대결이 장난이 아니었고 네. 오늘도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남산 씨가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신소음 씨 여성분이 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입을 오는 게 오늘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1: 아, 오늘 처음 뵀는데요. 예. 그 이미저 선생님의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2: 아니 구강 구조도 좀 비슷하셔요. 아, 사실은.
1: 예.
0: 그러네 정말.
1: 원래 아니, 잘하시려면 네. 눈이 이렇게 좀 부리부리하고 광대뼈가 나와야 됩니다.
2: 그런데 네. 남산 씨 오늘 유난히 제가 뵈니까 예, 예. 머리 숱이요?
1: 예, 예.
2: 엄청 뭐 양호하시고 많으셔 보이는데.
0: 진짜 20대 청춘 같아.
1: 아, 저도 옛날에 좀 몇 년 전에 네. 탈모가 와가지고 이 가운데가 다 머리가 빠졌었어요. 아.
0: 가발이에요, 그러면?
1: 아니, 가발은 아니고요. 네. 제 머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 가수를 이 때문에 무대에 노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신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대치동에 가서 네. 그 상담을 받고 네. 뒤에 모팔 떠가지고.
0: 뭘 떠요?
1: 모판.
2: 모판.
1: 이식 수술. 이식을 한 거죠.
0: 모판이라면 나는 뭐죠.
2: 모는 게
1: 가르치는 줄알았 모판이라고 해요. 거기서도요.
0: 털모자?
1: 털모를 네. 모판을 떠가지고 네. 앞에다 심었죠. 제가 원래 M자거든요.
0: 그래서 아주 몇 년, 처음 알았네.
1: 아, 예. 그래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좋았는데 네. 그래서 조금씩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고민하던 차에 네. 우리 바로 위에 형이 네. 그 머리가 없어요, 위에 가요. 허벌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인터넷 쳐다보고 어디 가서 문의해가지고 병원 가서 처방받아 약을 하나씩 먹는 게 있어요. 그 약을 먹고 머리를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기해가지고 상담을 네. 받았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머릿결도 두꺼워지고 네. 머리도 나고 빠지지도 굵어지고, 않고 굵어지고. 그래서
0: 정말요? 지금
1: 아유, 제가 얘기하는.
0: 아, 그런 약이 있으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약이지.
2: 그런데.
0: 아, 이게 네. 김태발 씨, 예. 끝나고 한번 그 좀 메모 좀 해달라고 그래.
2: 네, 지금 저 땜빵 네? 보이죠?
1: 아니, 한쪽에 뭐, 무슨 저기 뭐 개가 무릎 뜬 거. 아니, 머리가 그 모양이 됐어요.
2: 아니 그 모양이라뇨. 저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1: 아니 모자 아니, 쓸 때는 모르겠는데 벗으니까 심각하네요.
2: 아 근데 남사님 그러면 예. 제가 알기로는 예. 뭐 다들 성인이시니까 그 약을 먹어서 머리 털이 더 강해지고 그런다면은 예. 또 한쪽을 또 포기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괜찮습니까? 아,
1: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 그 예. 모를 안 뜨고 모팔을 안 뜨고 예. 그냥 그 힘든 게 있어요. 그냥.
0: 아 이거 예. 아저씨들끼리 만나가지고 수다만 떨고 예.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0: 아 지금 진행을 해야지.
2: 나는 머리도 안 좋지 예. 뭐 이거저거 상태가 다 안 좋은데 지금.
0: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런 남산 씨가 오늘 4승에 도전하는데 네. 이 4승을 그냥 내가 냅둘 수 없다.
2: 그치.
0: 새로운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노래 잘하기로 소문이 무성한 도전자 소문 신소문 씨 김태발 씨 소개하세요.
2: 자 1989년도 MBC 주가요 열창에서 두 번의 장려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며 가수의 꿈을 펼쳐나가던 중
0: 정말?
2: 고된 시련의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쭉 무사히 가수로 살아가는 실버돌 힘든 싱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김태발씨 네. 살살해 머리카락 빠져.
2: 더 빠지면 안 되는데요. 네. 자 현재는 인생을 즐기며 경기도 시흥에서 음악실인 시흥 아트홀 맞습니까?
3: 네네 맞습니다. 네,
2: 곡 개관도 하시고 네. 유튜브도 하시고 지역봉사도 하시고 등등등등등등 열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요 본명이 신서연이에요. 신서연인데
0: 본명은 신서연이시고 네,
2: 이름은 이쁘신데 뭔가 또 소문을 좀 많이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름을 신소문으로 개명을 하셨어요.
0: 저기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0: 바람이 아니고 바람.
2: 바람으로. 코로나도 오고 6년째 유튜브 신소문TV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신 이름처럼 소문무성한 가수 신소 문씨입니다.

0: 최고야 씨가 이거 아무한테나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드리는데, 아, 신세훈 씨 정말. 네,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소문을 내야 해서 이름을 신소문으로 네네. 예명을 바꾸셨다고?
1: 네네. 이름은 이쁜데 진짜 금방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0: 아, 신서연으로 활동할 때는?
1: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노래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안 되니까 아이, 소문을 내야 되지 않을까.
0: 아.
1: 그래서 제가 혼자 나름대로 전국 노래자랑 신소문 이렇게 해봤거든요. 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0: 혼자서 해보시니까?
1: 해봤죠. 해보고 보니까 소문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저 혼자 가수는 들어가서 보면은 소문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0: 예. 어디 고향이 저짝이신 것 같아?
1: 저짝이에요.
0: 저짝 어디요?
1: 저짝 강진이에요.
2: 아, 강진이구만. 아, 솔찬이.
1: 네.
0: 남산 씨는 어디요?
3: 저는 그 양반의 고향.
0: 충청도라 그랬지?
3: 예, 예, 대전이요.
0: 대전.
1: 아, 그러시구나. 아, 오늘 저 표지말을 좀 쓰려고.
0: 강진이나 뭐냐, 강진. 네.
1: 그래도 나온가요? 제가 조심하려고 했는데도.
0: 아이고, 괜찮아요.
1: 그렇지 않을까.
2: 조심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다 들려요, 지금.
0: 자, 그러면. 네. 예, 실버돌 힘든 싱어 30초 셀프 PR. 자, 신소문 씨 할 거예요. 시작!
1: 네. 저는 당신은 나의 첫사랑으로 누구나 다 첫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저도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2: 잘한.
1: 네, 돌아와 옆 사랑의 황소른 선생님의 첫사랑이시기도 하답니다. 당신은 나의 첫사랑 너무 좋아서 선생님 져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은 나의 첫사랑을 애달프게 첫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예.
2: 자, 노래 조금만 들어볼게요. 예.
0: 아, 좋은데? 비추천도 좋고.
1: 멀리 잊어.
0: 아, 좋습니다.
2: 자, 우리 신소문님. 이게 아까 좀 낯익은 분 작곡가 선생님 이름이
0: 황선우 씨라고 그랬어요.
1: 네, 돌아와
0: 부산항에 작곡하신
1: 분. 네, 황선우 작곡가
0: 이 곡이 지금
1: 네, 네.
0: 신소문 씨의 당신은 나의 첫사랑. 이게 언제 시작된 노래입니까?
1: 아, 23년도 발표됐어요.
0: 이번 3년 전에?
1: 네.
0: 황선우 선생님이 지금
1: 연세가
0: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활동 얼마나 저보다 더 걸음 빨라요.
0: 오,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1: 예, 연세가 한 86 정도.
0: 근데 건강하게 걸음 빠르시고.
1: 건강하시고.
0: 예. 황선우 선생님 혹시 지금 여기 저 제자인 신소문 씨 나온 데서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십니까?
1: 혹시 지금 작곡을 하고 계신지 노래를 또 작곡을 티칭하고 계신지 모르겠지. 오늘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0: 아, 여 TV에 서리
1: 때문에 그래 하셨어요.
0: 저기 황선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최일구 앵커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한번 좀 방문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2: 일구, 그리고 일구 형님 좀 이게 말씀을 나누다가요. 가끔씩 우리 남산 씨 한번 쳐다봐야 돼요. 왜냐면 말을 못해서 불안불안해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래요, 지금. 좀 기다리세요.
3: 저는 말을 못하면 경련이라고.
2: 아, 알았어, 기다려요, 좀, 제발.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 중에 신소문님이 아직 첫사랑을 못 이루면서 기다리면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1: 네.
2: 혹시 지금까지 혼자 사시는 건 아니죠?
1: 혼자 살고 있어요.
2: 어머.
3: 혼자 사는데
0: 그러고 왜 물어봐.
2: 아니 첫사랑을 아직도 기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1: 네.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0: 누가
1: 가슴에 간직.
2: 그럼 두 번째든 세 번째랑 만났으면 될 거 아니에요.
0: 자, 여기까지 신서문 씨 프로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남산 씨가 소개를 해야 되나 어떤 거지? 4승도전 챔피언 남산 씨 소개해 주세요.
3: 애국가에도 나오는 가수 이름 남산입니다.
2: 좀 딴 걸로 바꿔봐요, 좀 제발.
3: 애국가에도 나오는데 샤만 타면 오는 내가 국민가요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국민가수로 등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그 대사를 다 외웠어요, 우리가.
3: 아, 예, 예. 네. 이 말이란 건 짧고 핵심 있는 걸로. 그게 화술론이거든요.
2: 네. 아, 이제 화술까지 나오네요.
3: 학교에서 배웠어요.
0: 아니, 근데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남산 씨 저 연두색 자켓 있잖아.
2: 네.
0: 너무 눈부셔. 멋있어.
3: 아, 예, 예.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0: 아니, 그래서 한번 입어봤더니 XX
3: 라지.
0: 저한테는 너무 짜고.
3: 아니, 큰 걸로 제가.
2: 오늘 낮에 2시에 재판 못 봤어요? 뭐, 거북이.

0: 문자 TBS 앱으로 오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0951로 50원. 유료 문자 샵 0951고요.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신소문, 2번 신소문 이렇게 이름이나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드시고 자, 첫 라운드 하겠습니다. 도전자부터 하는 거거든요. 네. 신소문 씨 아까 무슨 노래였죠?
2: 당신은 네. 나의 첫사랑.
1: 자,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신소문 씨가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첫사랑. 2번 신소문 문자 응원 문자 받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아주 다소곳하게 옷하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오셔가지고요. 마치 그 소녀처럼 네. 소녀 감성으로 노래를 포즈도 하시고 자리에 이제 앉아주세요. 네, 잘 들었어요. 자, 김태발 씨 문자 소개해 주십시오.
1: 1232님께서 아이고 저 고향 옆이네요. 신서연 아주 잘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수 이름으로는 신소문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강진 반갑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분이 지금 거의 장명하시는 분 같은데요. 이름이 아주 좋다고.
2: 아, 감사합니다. 예.
0: 강진. 네. 네. 강진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산 선생 네, 네. 유배지가 있는 네, 곳이고 네. 다산 초당도 있고. 네.

0: 차이제라는 데도 있고. 예. 가보셨겠죠, 당연히.
1: 저는 그쪽에 살긴 했지만, 예.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 왔어요.
0: 아직 못 가보셨구나.
1: 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고향, 그 사투리를 못 고치고.
0: 아니, 그러니까, 다산초당은 당연히 가보셨냐?
1: 못 가봤어요.
0: 아, 여태?
1: 못 가봤어요, 네. 원래 가까이 있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요. 다 지역으로만.
0: 그렇죠, 그렇죠. 서울 사람도 남산 자, 케이블카 못 타니까.
1: 맞아요.
2: 전 남산을 매일 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여보세요?
2: 예, 예.
0: 저 신소문 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2: 아니, 남산 얘기 나올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아이고, 진행자가 물어봐야
2: 말보다 예.
0: 그러면 고향은 강진 씨고 가수 강진 씨는 잘 아세요?
1: 아, 잘 모르지만 그쪽 지역의 가수님이라고.
0: 아, 강진 씨가?
1: 예, 영암이요. 영암이에요. 예,
0: 영암.
1: 강진 하춘아 우리 선배님도 영암.
0: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3: 아, 안정우 TV님께서 신소문 가수 어유 더 이뻐졌다.
0: 이분은 아시나인가 봐.
1: 예? 아, 예.
0: 안정우 TV님을 아세요?
1: 예, 예전에 저 매니저도 해 주셨어요.
3: 아, 진짜요?
1: 네, 네. 이 자리 여기까지 정말로 많이 예, 고생이
3: 되셨어요. 그 유튜브 지금 신소문 TV는 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1: 저기 한 6년 됐습니다.
3: 오래되셨네. 네.
1: 코로나 와가지고 노래를 네. 하고 싶고 무대 없잖아요.
3: 아이고.
1: 네.
0: 가입자는 몇 분 정도 돼요?
1: 저는 거기 그다지 신경 안 썼어요. 한 6천 명 좀 안 됩니다.
0: 오, 대단하네. 6천 명이면. 대단하십니다. 네. 네.
3: 1313님께서 신소문 내공이 느껴지고 목소리도 차분하게 가사 전달도 깊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1232님께서 가사와 멜로디가 가슴에 와닿아 60대의 희망 꽃입니다. 라고
0: 60대, 60대 감성으로 옛날 생각을 해보면서 불러보면 눈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당신은 나의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을 못 잊고 있는 거잖아요. 네,
1: 그 첫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발 보시고 좀 전화 주셔도 이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 번도 그렇게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보니까. 예. 3765님, 8392님, 5400번님, 0323님 등등등.
0: 오늘 뭐 응원 문자 많이 오네. 그 다음에 가수 김은희 인생길님은 와, 눈물 나게 잘했다. 또 이렇게 지금. 저기, 남선 씨.
2: 예, 예.
0: 이렇게 응원 문자 도전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면 불안하지 않아요?
2: 뭐 불안하지 않고요. 네. 원래 처음 출연분들은 네. 그 전국 팔도에다 다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어차피 오는 겁니다. 그 뭐 순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3: 근데 불안하지는 않으신데 왜 자꾸 다리를 떨고 손을 막
2: 쳐요? 원래 가만히 있으면 경련이 일어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0: 자, 벌써. 그럼 이제 남산 씨 무대 본인 노래. 그 유명한 국민가요가 되기까지 불러낼 차만 타면 오는데 듣겠습니다. 박수 1번 감사합니다. 자, 탭댄스 나옵니다.

내가 하는 거야.

0: 자, 이제 뭐 남편 씨가
1: 네, 네. 완전 고정 게스트 같아.
2: 거의 뭐 여유 있게.
0: 이제 뭐 탭댄스 뭐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고.
2: 자기가 남진인 줄 알아요 지금 분위기.
0: 그 자기가 MC까지 다 하려고. 저는, 여보세요. 예, 예. 그 중간에 하다가 자기 뭐야 홍보까지 하고 그래.
3: 제가 그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래도 네. 하고 멘트도 하고 네.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지나면서 네. 즐겁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0: 어디서요?
3: 뭐 노래교실도 가고 그런 그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 있어요.
2: 그거를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3: 여기서요? 많이 시키니까 뭐죠? 뭔 팔을 못하게 하네.
2: 노래교실에서 하세요.
0: 아이고.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자, 일단 그 탭댄스가 깜찍하시다고 그리고 오 팬더님이 차만 타면 그 뭐라고요? 차만 타면 뭐라고?
3: 오는데.
2: 뭐가 와요? 뭐가 오냐고 묻는데.
3: 아, 차만 타면 모든 분이 올 수 있고, 연인도 네. 올 수 있고, 어머니도 올 수 있고, 친구도 올 수 있고, 옆집 아저씨도 올 수 있고, 옆집
0: 저리 한 번, 저기, 엄영수 씨 달라고.
2: 엄영수야, 뭐, 나를 아껴주시고, 고마워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3: 아, 그런 색깔이 아니고, 저는 네. 나름대로 독특한 캐릭터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거기다 네. 붙이면 안 됩니다.
2: 존중합니다. 네. 네. 봉현윤님께서 이렇게 서울 그 TBS에서 자주 나오니까 조만간 국민 가요가 될 듯합니다. 남산 씨 아주 지 노래방 안방처럼 놓으시네요. 이렇게
3: 아 원래 제가 또 어디 가든지 제 무대로 만듭니다. 제가.
2: 네, 예. 홍세아님께서
0: 예. 자꾸 발 붙이지 마. 시간 봐.
2: 미안해요. 나 자꾸 말려 들어가. 아, 나 댓글을 들어. 홍세아님께서 남산님은 남산을 업고 다니시죠 하시면서 1번 적어주셨습니다.
3: 아, 고맙습니다. 네. 남산에 정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2: 근데 그 송대관 씨 노래 중에 그 네. 남산 씨 노래랑 좀 비슷한 게 있던데.
3: 그 조동 선생님 곡 중에 네. 제 노래하고 송대관 선배님의 네. 그 차만 타면 가는 데가 있어요.
2: 아, 차만 타면 갑니까?
3: 네, 가는 데고 저는 오는 데고. 네, 그 같은 작사 작곡가 선생님이신데요.
2: 아, 진짜로?
3: 네. 그걸 발표하셨는데 그것을 모티브를 살려서
2: 그 노래는 차만 타면 가는데 뭐 이럽니까?
3: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3: 왜 나무 노래를 바꿉니까? 오는 데라니까 가는 데는 이별이고 오는 데는 희망.
0: 아 됐어 됐어 그만하셔. 자
2: 아, 나봐요 좀. 멜로디가 다르냐고요 이거.
3: 아 다르죠.
2: 아 달라요?
0: 아니, 되시죠 그만들 하셔. 자 이제 1라운드 여기까지 하고요. 자 1라운드 마쳤는데 우리 신소문 씨 어떠셨어요? 네네.
4: 아, 너무 멋지고요. 네. 자, 우리 그 남산 가수님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근데 실물 보니까 너무 멋진데요.
3: 아유, 제가 신소문 가수님을 네. 제가 그저 가수 이름을 지금 따라서 뜬 소문으로 해요.
4: 아니,
3: 더 확실히 각이
0: 지금 뭐 유머라고
4: 노래가 있잖아요. 뜬 소문
0: 유머야 지금
4: 신소문. 그래서 아니, 소문보다. 차만 타고 가는데 네.
3: 여보세요 오는데
4: 그러니까 가는데 오는데인데 오는데 네,
3: 제대로 가요.
4: 첫사랑도 올 수 있을까요?
3: 아 당연히 오죠.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마요.
4: 아 첫사랑 기다려 이렇게 사과 버렸어요.
2: 남사님은 혹시 혼자 사시진 않죠?
3: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3: 집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남의 솔로로 만들어요 지금을.
0: 자.
2: 아 여기까지는 잘 어떻게 해보려고.
0: 아 조용히 들어가세요. 자 이제 2라운드 바로 갑니다. 이제 2라운드는 다른 가수 노래 부른 거예요 아시죠?
4: 네네. 네.
0: 신소문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4: 저는 그 너무합니다를

0: 굉장히 애창을 하고 있지만
1: 김수희,
0: 노래할 때마다
1: 김수희 너무합니다.
0: 예, 물이 나와요.
1: 그 첫사랑 때문에?
0: 우리 가버린 남편 때문에.
2: 아,
1: 예?
2: 아, 뭐가 있긴 있었구나.
0: 하늘나라로
1: 가버린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유, 참 웃는 모든 자는 아유, 죄송합니다. 에. 자, 그러면 네. 신선문 씨 두 번째 노래입니다. 2번 신선문 씨, 김수희 너무합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2번 신선문 씨.

0: 정말 잘 부르시네. 예. 어서 앉으세요, 이제.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누가, 김수희 씨가 이거 온 줄 알았어요.
1: 예, 예, 예.
0: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서울 나그네님께서, 와, 미치게 잘 부르시네요. 너무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너무하게 너무합니다를 너무 잘 불렀대요.
2: 예.
1: 남사님.
3: 예, 예.
1: 저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눈빛이 되게 흔들리시거든요, 많이.
3: 제가요?
1: 예, 많이 흔들려요.
3: 그래서 원래 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1: 자, 모닝님께서 신소문 가수님 기립박수 드립니다. 최고! 해주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남산 씨, 일단 노래가 신소문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합니까? 그
3: 보이스칼라하고 창법 자체가 폭발적이고.
0: 여보세요. 네. 폭발이 아니고 폭발.
3: 폭발.
0: 빨.
3: 폭발이나 그래? 발이나 그냥 넘어가세요.
0: 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3: 어쨌든.
0: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
1: 나는 그 얘기 10년째
3: 그
1: 듣고 있어요.
3: 네. 그
0: 폭발적이라고 다시 한 번은.
3: 빨.
0: 그렇지, 그렇지. 경험을 해야 돼.
3: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폭발적.
0: 아까는 폭발이라고 그랬거든요.
3: 넘어가세요.
0: 폭발적이었다.
2: 감사합니다.
3: 어쨌든 너무 훌륭하신 가수님을 같이 방송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0: 오늘 어때요? 이제 한 곡 남았는데.
3: 예, 예.
0: 여기서 그만두고 그냥 승부를 정할까요? 아니면 한 더
3: 남자가 불러볼까요? 한번 칼을 뺐으면 네. 오늘을 잘려야지.
0: 끝까지 한번 불러보시겠다.
3: 있습니까?
0: 그러면 저 무슨 곡 준비하셨어요?
3: 저는 이제 상사화를.
0: 상사화?
3: 예.
0: 상사화.

0: 꽃.
1: 남진 선생의 상사화. 예, 예, 예. 아, 상사화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0: 상사는 그 꽃 이름인데요.
1: 무슨 뭐
0: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2: 상사병.
0: 예, 예.
1: 서로를 꽃, 생각한다는 꽃이
0: 제가 상사병. 오늘 오기 전에 그 작사가 선생님이 그 김병헌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그분이 작사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하려다가 예. 통화했는데 제가 그걸 못 물어봤어요. 예, 바쁘시다고 해서.
3: 자세한 거 이메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0: 아하. 예, 예. 물어보길래 이메일 드릴게요.
1: 자. 오늘의 챔피언 과연 4승을 거둘 건지 마지막 관문입니다. 예. 자켓만 연두색으로 멋지게 입으셨는지 아니면 노래 실력도 연두색만큼 좋은지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남진의 상사와 남산 씨 1번입니다. 박수. 오, 포즈까지 나와. 야, 남진 나왔네. 이쪽에 김수희 나왔는데 여기 남진 나왔어.

0: 네, 상사와. 예. 오늘 어떻게 보면 2라운드는 김수희 대 남진의 대결이라고 봐야 돼. 그렇잖아요, 김태벌 씨.
1: 예,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셔요.
0: 예, 진짜 리틀 남진이야. 지금 저 이 상사와 노랫말이 참 예술이네. 모란이 피면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야.
2: 작사의 신 김병우 선생님 안동역에서 작사 씨 제 노래 중에 이제
0: 진성의 안동역에서
2: 예예 예.
0: 바람에
2: 삼각관계도 있고요. 찬찬찬. 그 수많은 히트곡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선배님
0: 상사화를 작사하신 분이다고요.

0: 그러면 이제 남산 씨한테는 어떤
1: 저는 곡 미스나 저... 문산역 두 곡 받았죠.
2: 미스리도 아니라
0: 미스 뭐요?
1: 미스나 첫사랑 미스나 곡을
0: 성이 나 씨예요?
1: 나 씨가 첫사랑이었는데
0: 네, 미스나
1: 예 제가 작사를 했고 선생님 작곡을 붙였고요.
0: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사와의 작사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몇 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통역 좀 해주세요. 옆에서.
3: 네, 상사가의 작사가가 저분 남산 씨도 곡을 줬대요.
0: 그러니까 작사를 줘야지 왜 작곡을 줘?
1: 그 선생님이 작사 작곡 아, 다 하십니다.
0: 하이브리드 하십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3: 오, 하이브리드.
1: 하이브리드.
0: 괜찮았어?
3: 야, 괜찮았어. 허를 찔렸나 아주.
1: 말도 안 돼.
0: 여보세요. 뭐가 말이 여보세요? 안 돼, 말이 안 되기는.
3: 저기요. 저기. 이러다가 여보세요? 두 분 뭐 진행하겠어요?
0: 아니, 빨리 저 문자 소개시켜. 시간 없어.
3: 자, 수천사님께서 남산 가수님은 얼굴과 손으로 노래를 같이 하네요 하시면서 1번 남산.
0: 아지랭기지가 끝내줍니다.
3: 그리고 서울 나그네님께서 배 나온 사람 보고 배가 남산만하다 하고 하는데 남산 가수님은 어유 홀쭉이네요.
1: 노래 말해도
0: 남산은 나야. 멋있어 남산.
3: 거의 한라산이야 그쪽은. 0529님께서 인생을 절반 정도는 최소한 살아야지 뭔가 이야기도 있고 감동도 있고 실버돌이 진짜 멋진데 진짜.
1: 트로트는 네. 연륜이 녹아나야 네.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3: 그거는 우리 일구행디가 할게요. 일구행디가 할게요. 그거 네, 제발. 예. 예. 3348님께서 TV로 시청 중이신데요. 남산 씨 그 감정에 예. 빠져들었어요.
0: 예, 좋습니다. 그
1: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서 예.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장민호 씨도 불렀고.
0: 아니, 여보세요. 그냥 빨리 문자만 소개하라고 저 양반 얘기 못하게.
3: 문자마다
0: 자꾸 눈찌끈찌끈하니까 막 얘기를 하시잖아.
3: 7054님께서 남산 가수님 노래를 듣다가 양배추를 아이고 너무 삶았어요. 아유 애절하게 너무 잘 부시네. 남산 한 표.
1: 아이고 고맙습니다.
3: 알았어 아무 말 하지 마요. 예.
1: 네, 아니 양배추
0: 여기까지 자 1, 2라운드 다 마쳤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3: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0: 자 신소민 씨 이제 저희가 다 60 넘은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거든.
3: 네. 네
0: 여기 저희 실버들 네. 힘 뭐.
3: 저희 다 60이 넘었다고요.
0: 난 아니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3: 아, 저도
0: 너도 60 넘었어 이제.
1: 예선 탈락입니다. 예선 탈락.
0: 아니 얘도 환갑이여 내가.
3: 만으로는 아니에요.
0: 아직 한 두 달 남았냐?
3: 네. 네.
0: 어땠어요 오늘 실버들 처음 나오셔가지고.
4: 너무 좋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최일구 오빠님의 네. 월세 아니면 전세 방패.
0: 인생 뭐 있니? 인생 뭐 있니?
4: 앞으로 인생 뭐 있어? 예. 네. 인생 뭐 있니?
0: 에,
4: 저도 앞으로 많이 에, 불러드릴 것 같고요.
0: 아이고,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4: 어이, 그럼요. 이번에.
0: 아니 여기... 그러면 약속을 해요. 오늘 만약에 첫 승을 저 남산 아저씨를
4: 아, 사정시
0: 이겨가지고 만약에
4: 제가...
0: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그렇죠. 2승에 만약에 도전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인생 네. 뭐 있니?
4: 인생 보이냐 그렇죠. 저희
0: 그러면 뭐 오늘 승부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지 뭐.
1: 그렇죠. 아니 선생님
0: 남자 씨 먼저 보기 좀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4: 웬만하면 양보하시오.
3: 네. 아, 예. 네. 그러셔죠. 그러셔.
0: 그러셔.
1: 내가 양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청취자분들께서
3: 아니요. 저기요. 아,
4: 우리 청취자님들
0: 청취자 여러분은 네. 다 알고 계십니다.
3: 남산 씨가 네. 양보하시면 돼요. 뭘 안 돼요.
1: 여보세요. 양보를 하겠다든지 뭘 양보를 하겠지.
0: 자, 지금 저 밖에서 열심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자, 실버들 힘든 싱어. 오늘 남산대 신소문 누가 이겼어요? 자, 힘트발 씨.
2: 자, 밖에서도 아주 힘들게 채점을 합산을 하신 것 같아요.
1: 지금 동접자가 네. 173점까지 올라왔어. 끝나가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2: 네. 자, 오늘의 우승은
1: 누굽니까?
2: 와 남산!
3: 축하합니다.
4: 아니, 오늘 저기 뜬수분
1: 사람 타면 오는데
4: 신소문
1: 축하합니다. 자, 아니, 소감 좀.
4: 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신소문 가수님도 훌륭하신데 같이 이렇게 방송에 너무 영광스럽고
3: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1: 네. 네. 자, 신소문 씨도 아깝게 네. 우승은 놓쳤습니다만 다음에 네. 해자부활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를 해드리는 걸로
3: 네,
1: 하고
3: 네, 감사합니다.
1: 짤막하게 청취자들한테요.
3: 네, 우리 바쁜 와중에도 신소문이 응원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사랑합니다.
1: 거기까지 예. 듣고요.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산 씨, 신소문 씨 감사하고요.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실버돌이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호우, 돌풍, 낙뢰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호우, 돌풍,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아주시고요.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전반적으로 늘었는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 장안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7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일부 도로에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부근 정체입니다.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전과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로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와 다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6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0: 극단 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일부 구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호우, 돌풍, 낙뢰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호우와 돌풍,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아주시고 산비탈과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곳곳이 빗길인 가운데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는데 5차로가 현재 집회로 통제되고 있고요. 청계천 시점에서 고산자교 사이 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10.5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는데 5차로에서 있던 집회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도로들 일부 빗길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정체 구간은 줄었습니다. 6번 경강국도와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묵동나들목의 사하월곡 램프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내부 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기름 램프 지날 때 잠시 속도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또 한강대교에서 여의도 부근까지 이렇게 군데군데 짧은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10.5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이른 새벽에는 일부 경기 북부 내륙에 비가 다시 시작되겠고요.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또 당분간 덥겠으니까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0.5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0: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지식은 세상을 알아가는 도구일 뿐이죠. 관심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무지는 배움을 통해 채울 수 있지만 냉소는 삶의 본질을 뿌리채 고사시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열망의 실종입니다. 지식은 언제든 배울 수 있지만 세상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유라이어힙 줄라이 모닝 들으셨습니다. 8286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세상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나친 관심은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이웃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자그마한 관심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는 말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으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미스터 빅, 와일드 월드 6556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이어서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s 8342번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죠. 이거를 기타 F로 읽어야 되나? GUITARF님께서 요즘 라디오에서 덕현을 듣다니. 아, 들으셨구나.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한 3, 4일 된 것 같은데요. 덕현 노래를 들었었는데 그때 들으시면서 적어주셨는데 기타 F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꽃길 누나지님 안녕하세요. 저도 모처럼 출첵합니다. 톰보이 노래 좋아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들국화 곡도 잘 들었고요. 고품격 음악만 나오는 것 같아요. 선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들, 신청곡 보내신 모든 분들 다 고마워요.

스콜피온스 Wind of Change 446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미스터 빅, 메탈리카, 스콜피온스 이렇게 세 곡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세 팀 다 원래 굉장히 강한 음악을 하는 팀인데 어떻게 신청곡은 다 제일 좀 말랑말랑한 노래들을 신청들을 하셨네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얻기도 쉽지 않은데 저도 듣다 보니까는 셋 다 센 팀인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 곡만 나오고 있지 이런 느낌을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하기야 근데 스콜피언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발라드가 좀 히트를 했지요. 맞습니다. 7007번님 매운맛 나오는 음악도 좋지만 가끔씩 나오는 달달이 음악이 솔직히 아직까지는 좋아요. 엊그저께 이분 7007번님이 그 페인킬러 주다스 프리스트 신청했었던 것 같은데 순우디님의 음악 선곡이 매운맛 순한맛으로 아주 밀당을 잘해주시네요. 장마가 시작됐어요. 대비 잘 하시고 오다가다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우리 순우디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만나지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곡 바브라 스트레이샌드 Woman in Love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건강까지 챙겨주시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 신청하신 Woman in Love는 캠페인 후에 들어드릴게요. 지금은 크라잉넛 말 달리자 먼저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멀티탭 화재 사고 이렇게 예방해주세요. 첫 번째, 여러 개의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멀티탭은 소모품이므로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세요. 세 번째, 멀티탭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른 천에 식초 또는 알코올을 살짝 묻혀 조심히 닦은 후 하루 이상 완전히 건조해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회전 시 전류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최대 사용 용량의 80%까지만 사용해주세요. 우리 집 멀티탭 꼼꼼히 점검해 안전하게 집콕하세요.

0: Trot.
1: She's gone. 이어서 7007번님께서 신청하신 바브라 스트라이젠 Woman in Lov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007번님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스트라트 보컬 그 밀젠코 마티에 비치죠. 복면가왕에 나왔던 곡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때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She's Gone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끝까지 해봐야 한계를 안다. 동의합니다. 제 규칙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는 알고 있고 남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해보고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도와줘야 고마운 걸 알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3, 4일 전 제 연말 들으면서 아마 보내주신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권디 목소리 반가워요. 노래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뉴트롤스 아다지오 들으셨습니다. 문계이저님께서 오랜만에 사연을 또 주셨네요. 제가 그저께인가 불가능에 대해서 여는 말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감을 써주셨는데 손에 잡힐 듯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움켜쥐었다가 놓아버린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가능성이 없는 꿈이 되었다 싶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희망, 바랄 수 없는 것을 그리워하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찾아 나서게 하고 갈 수 없는 길일지라도 가게 하니 오늘 걸었던 길을 내일 또 걸어봐야죠 라고 하시면서 여러 곡 신청을 해주셨는데 신청곡은 조만간 제가 한번 쭉 선곡표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글 많이 보내주시죠. 문계이저님 늘 고마워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또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또 시간이 왔습니다. 잠깐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내일은 우리 TBS 계획 정파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내일 하루 쉬고 내일 모레 만나야 됩니다. 내일 혹시 12시에 오셨다가 왜 방송을 안 하지?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공지해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라면 먹자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인데요. 조심스레 처음 문을 두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듣고 있어요.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신청해봅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처음 문을 두드려봅니다 하셨는데 왜 이 라면 먹자가 익숙할까요? 분명히 예전에 보내셨던 분 같은데 혹시 보내시고 잊으신 게 아닐까? 예, 아무튼 이 라면 먹자에 익숙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공간 마지막 곡 보니엠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더워.
2: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모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받고 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0: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호우와 돌풍, 낙뢰가 예상됩니다. 호우와 돌풍,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고요. 또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 금지해 주시고요. 산비탈과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잠원나들목 부근입니다. 3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는데요.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9km 구간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이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아휴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

때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구름이 점차 확대되겠고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고 또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더위 이보다 더 높을 거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여의도 부근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지금 상계교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2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는데요. 이 고장차 여파로 월계 1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 반대 성수 쪽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용비교까지 군데군데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반딩 나와 유래를 대면 내 스토리라인 더 나 카메라 나 얼른 나가봐라 Toxic profile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유래를 대면 내 스토리라인 더나 카메라 나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당분간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최대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당분간 전국 내륙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 이렇게 습도가 더해지다 보니 체감 기온은 더 덥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 서행하고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반포대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에 사고 있어서 뒤로 3km 정도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의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기본적인 것만 해도 2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기쁨, 설렘, 즐거움처럼 밝은 감정도 있고요. 불안, 분노, 슬픔처럼 무거운 감정도 있죠.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악뮤의 노랫말처럼 이 27가지 감정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어지고 섞이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오가는데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내내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흐린 날씨가 좀 개나 싶으면 소나기가 내리고 또 금세 햇빛이 쨍쨍해지는 요즘 날씨처럼 말이에요. 날씨는 습하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하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